이놈 인베일드 뜨거워요. 마문주 하루사 먹을 오디션 위쿵때 하루사 두랑 글로와이 로라 하루지 로니 모 하루타르나 마모이티 감 로하루타르 레모데세 에헤론 랑로 롬비쿵때 헤 메시지 컨시어 삭나랑요 오미기 파주아닌 존턴 리안마 망아이투 글로 플레이라 가리로 옴 따따 콩아 인나론 티니아 글로 우송도니오 가선 무 페이존가 론 플레이 삭던세 헤 위쿵때 하르타르나 주 장도 흘레그닝 마무니 히안 헤 아 망아이투 카 알로티 따 메존 턴 리안나 카 하르메 장로 센조 헤 띵마 데론 티 가링 박라와 위쿵때 카 이베 푸돈 디아 윙가시 헤 아 바티엔 삭나 라 모이탁 메론 탕오 주안 헤 GP 히안인 hello umi kui play le turka kanu min thot mm2 people te tan le samuel muante ten so samuel muante tan ti tur zo kaniang e samuel muante tan le tan ka hlane orom ti ni tp coaching zam pui tangin ole ole avhan lo mom thin em ka mi kam ato pa te hian in nang ma tan hin non ti ve china lo mom du ve reo ni bidang chu tan kan in thlan sak lo thina alo mom thin khom mai ole tuna chuan in Ruben na zai kan ngai thabire thunga Ruben na hi hey lal nun thara tham te ani a Ruben ti hian om deuh tu pa ma ro chu hing pum hi mo e ma Ruben lal nun thara nam te ti na zo hing pum jong jong nen chuan ole a la sak kan ngai thanga chatuan thlengin ti hla ron sa do ni o ngai thu phot te ang